0: 노비와 달이 있네. 인트사로 건너봐.
1: 히마비히 라카 데르붐.
2: 히마비히 백신 데르도스 하마코룸.
1: 사본 라긴 아토붐.
2: 캐사 킴비 알라나마 앙게야 네페르 니와코룸.
1: 히마비히 게 에베스 알라마텐 후레나마 마스크 에룸.
2: 아디 히마비히 게 알라마텐 후레나마 에카 헤리붐.
1: ಹಿಮಬಿಹಿ ಗೆ ಅಲಾಮತೆ ಫೆಣಿಜನಮ ಲಸ್ನು ಕುರವ ಸಿಹಿ ಫರುವ ಹೋದವ
3: ಆಹರಿಗೆ ಮಿ ಹಿತಾಮತಕುಂ ಸಲಾಮೆ ವಾಣಿ ಕೊನ್ ದುವಾಹಕುಂ ಮಾಜಿ ಆಹರಿನ್ ದೂಕುಲ್ನಾಣಿ ಕೊನ್ ಇರಕುಂ

0: 노비와 달인이 인사하러 건너와.
1: 니비 FM은 에헌 달인나 맞달 고라니
2: 바랑 하사 호셰론 테리 게스트 RJ.
3: Guest RJ gotuga baddal kora farata ayku tafat maudu taka wahak dakka numge fursat.
2: Guest RJ. Nuwadiha eke megahertz divai FM.
4: Guest RJ. Buras veddu ge regandu aggadi fanaraga studio im bagutu.
5: Me Mariam Rifka Rashid. Rifka Gad, Divahi FM. Divahi FM, Divahi Nai.